0: Il y a patient.
1: Oh, ouais, je suis mélangé.
2: Hi. Hi. 나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다가 미래에 들을 목소리다. 나는 뭐 아무튼 잘 살아. 잘 살아가라.
3: 인디엔드.

0: 관계, 무관계. 내일 새벽 오전 4시 전국 대부분 비.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1: 마냐나 no sé qué voy a comer.

0: Have a nice summer.
1: İnsanlara güveniyorum.
2: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모순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3: Beh, non posso parlare, credo, di un futuro in generale, ma di quello che vorrei. Perché quando penso al futuro,